0: 같은 짐을 지고도 어떤 사람은 무겁게 살고 어떤 사람은 가볍게 삽니다. 니체는 그 차이를 세 번의 변신으로 설명했습니다. 처음은 낙타입니다. 시키는 짐을 군말 없이 짊어지고 뜨거운 사막을 건넙니다. 군소리 없이 약은 등짐을 얹고 내키지 않는 자리에도 무릎을 꿇습니다.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낙타 시절의 사람은 순하고 부지런합니다. 다만 저녁마다 속이 이상하게 텅 빕니다. 자신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 어느 날 등짐 밑에서 무언가 툭 끊어집니다. 사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싫은 것을 처음으로 싫다고 말합니다. 의미 없는 모임을 끊고 남의 기대에 고개 숙이를 멈추고 자신의 목을 감고 있던 굴레를 이빨로 물어 끊습니다. 그런데 사자는 부술 줄만 알지 아직 자신의 것을 짓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자 자리에서 주저앉습니다. 무엇이든 베어넘길 듯 으르렁대지만 자신의 밥그릇 하나 새로 빚지 못하는 차가운 어른이 될 뿐입니다.
0: 셋째 걸음은 아입니다. 증명할 것도 견줄 것도 둘러댈 것도 없습니다. 남이 웃든 말든 그냥 자신의 놀이를 놉니다. 하루가 전쟁에서 놀이로 바뀝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짐승으로 살고 있을까요? 짐이 무거우면 아직 낙타이고 세상이 미우면 사자입니다. 하루가 가벼워졌다면 비로소 당신입니다.
1: 네, 사람이 변하는 순서란 좋은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동행에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박준란입니다.
1: 리처룩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의 오프닝곡 만나볼까요? 다구나 가수가 부릅니다. 꿈속의 장미.

0: 나이를 먹음에 따라 특히 40세를 넘어가면 다리를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튼튼한 다리와 전반적인 하체 힘을 유지하는 것이 낙상 위험을 줄이고 나이가 들면서 균형과 이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건강 습관은 오히려 다리에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아래에 40세 이후 다리 건강을 망치는 습관들, 생활과 건강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1: 다리를 무리하게 단련합니다. 다리 운동은 힘과 지구력을 기르는 데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훈련은 근육 피로, 긴장 및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훈련 증후군을 피하기 위해 휴식을 건강 루틴에 포함해야 합니다. 목표 근육 그룹을 전환하고 다른 신체 부위를 훈련하는 동안 다리를 하루나 이틀 쉬게 하거나 피가 흐르고 근육이 부드럽게 회복되도록 돕기 위해서 세션 사이에 가벼운 활동을 합시다.
0: 스트레칭을 안 합니다. 스트레칭은 종종 간과되지만 유연성을 유지하고 동작 범위를 개선하고 부상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하고 통증이 아닌 약간 불편한 정도로만 스트레칭을 합니다. 다리에서 모든 근육들은 연쇄적으로 연결고리처럼 작동합니다. 그것이 스트레칭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1: 너무 오래 앉아있기. 연구에 따르면 책상이든 TV 앞이든 과도하게 앉아있는 것은 꽉 조이는 고관절 굴곡근과 약화된 둔부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다리가 장기적으로 손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어나고 스트레칭을 하고 짧은 산책 등 자주 휴식을 취하세요. 오래 앉아있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리와 엉덩이 근육이 팽팽해질 수 있습니다. 다리 앞쪽의 근육을 펴는 시간을 내지 않고 스쿼트나 둔근

0: 와 같은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하지 않으면 눈덩이처럼 쌓이거나 운동 중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1: 효과가 높은 운동을 과도하게 하는 것. 달리기 운동과 같은 충격이 큰 운동은 적당히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훈련은 관절에도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달리기와 같은 충격이 큰 활동에서 지구력 운동을 위해 특별히 훈련하지 않는 한 같은 근육을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해 부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는 훈련 형태를 바꾸는 것이 현명합니다. 운동 루틴을 다양하게 변경하고 수영이나 사이클과 같은 충격이 적은 운동을 통합해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다리를 쉴 수 있습니다.
0: 고통을 무시하기. 통증은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몸의 방식입니다. 지속적인 불편함이나 다리 통증이 발생하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운동을 조정하세요. 운동 중 급성 통증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힘든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날카로운 통증이 발생했을 때 하던 일을 멈추고 통증이 가라앉지 않으면 의료 전문가와 상의하고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합니다.
1: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습니다. 영양소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퍼즐의 거대한 조각입니다. 건강한 관절에 관해서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고관절 통증, 무릎 통증 또는 심지어 고관절염을 예방하는 것을 돕기 위해 중요합니다. 비만은 또한 신체 전반에 걸쳐 일반적인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을 포함한 필수 영양소가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0: 특유의 향이 매력적인 계피는 농나무 속몇 종의 나무 껍질에서 나오는 향신료입니다. 조미료, 향신료, 생약 등으로 사용되는데요. 최근에는 다양한 건강 효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계피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9월부터 12월까지가 제철입니다. 계피 특유의 향을 맡으면 명절에 즐겨 먹던 수정과부터 계피를 넣어 만든 시나몬 롤빵까지 떠오릅니다. 그런데 계피는 향만 좋은 게 아니라 다양한 건강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화를 돕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체지방을 태워 살을 빼주는 효과도 뛰어납니다. 단, 장기 복용할 경우 평소 열이 많은 체질은 계피가 몸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 계피의 건강 효능들을 알아봅니다.
1: 체지방 태우는 다이어트 효과. 계피는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즉, 영양분을 합성하고 분해해서 에너지를 생성하고 필요치 않은 물질은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이 활발해집니다. 또한 체중을 줄이고 싶다면 계피에 주목해야 합니다. 계피 특유의 맛을 내는 유기화합물인 시남알데하이드 성분은 지방세포의 열 발생을 자극해 축적된 지방의 연소를 촉진합니다. 단, 장기 복용의 경우는 자신 체질에 맞는지 체크하고 복용해야 합니다.
0: 염증 가라앉히는 탁월한 효과. 계피는 살모넬라, 대장균, 포도상구균 등 인체에 유해한 세균들과 싸웁니다. 계피에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관련 실험에 따르면 계피 115종류의 식품들 가운데 항염증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류머티즘성 관절염 환자들에게도 계피가 좋다고 하는 까닭입니다.
1: 피부를 진정시키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합니다. 계피를 먹으면 볼이 탱탱해집니다. 계피가 콜라겐 생산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계피에는 또한 피부의 붉은기를 다스리고 뾰루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실론 계피, 즉 스리랑카산 계피가 여드름을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제압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0: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압을 조절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18주 동안 매일 계피를 4분의 1티스푼 먹으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떨어지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올라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계피는 혈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험 결과 석달 동안 매일 계피를 먹으면 수축기 혈압이 5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1: 치매 예방과 뇌 기능을 향상합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계피는 알츠하이머병의 특징인 두뇌 속 이상 단백질의 축적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피가 뇌 기능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실험을 통해 계피가 쥐들의 기억력을 높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계피는 치매 예방과 뇌 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0: 끝으로 먹으면 화장실 직행 돕는 식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키위. 키위는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키위는 여러 임상 실험에서 부작용 없이 변비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키위는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또한 키위에는 액티니딘이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효소는 결장에 있는 수용체를 자극함으로써 배변 활동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녹색 키위에서 발견됩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의 껍질 벗긴 녹색 키위 두 개를 먹으면 효과를 볼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 아카시아 가루는 변비에 도움을 줄수 있는 수용성 섬유질 보충제입니다. 아카시아 가루는 아카시아 검을 갈아서 만듭니다. 자전자와 비슷하게 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천천히 발효되어 복부 팽만이나 가스참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음료로 마실 경우에는 적은 양으로 시작해 필요에 따라 늘려갑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넣도록 합니다.
0: 귀리. 귀리는 섬유질, 특히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수용성 섬유질은 물을 흡수해 젤처럼 만들어 변을 부드럽게 합니다. 귀리 겨 또한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1: 지아시드. 지아시드는 섬유질, 특히 수용성 섬유질이 매우 높고 변을 부드럽게 해서 변을 보기 쉽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아시드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자체 무게의 최대 10배의 물을 흡수할 수 있어 변의 부피를 늘리고 장운동을 촉진합니다. 지아시드를 섭취하는 좋은 방법은 액체에 충분히 담가둔 다음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을 흡수하고 젤 형태로 부풀어 오릅니다.
0: 아마씨. 아마씨 또한 천연 완화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수용성 섬유질과 불용성 섬유질 모두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용성 섬유질은 변의 부피를 늘리고 변이 움직이는 속도를 높입니다. 간 아마씨는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최대 2 테이블 스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돼지 감자. 돼지 감자에는 장 운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용성 섬유질의 한 종류인 이눌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돼지 감자가 변비를 예방할 수 있을 뿐더러 여드름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체질량을 줄이고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0: 염소의 젖을 발효한 요제품인 케피어. 연구가 부족하긴 하지만 케피어가 변비 증상을 개선했음을 보여준 연구가 있습니다. 4주 동안 매일 500ml의 케피어를 마신 사람들은 배변 횟수가 증가했고 규칙적으로 변을 보았습니다. 케피어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케피어 제품에 첨가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매일 500ml를 마신다면 당 섭취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1: 커피. 커피는 장의 운동성을 높일 수 있는 자극제입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 분명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확실히 카페인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커피의 또 다른 성분인 글로로겐산이라는 항산화 물질 또한 완화 효과에 기여합니다. 디카페인 커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갑게 마시는 것보다는 뜨겁게 마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0: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할 이유는 많습니다.

16. 심야의 로맨스. 그날 밤, 그러니까 3월 18일 22시, 선글라스를 낀 리나는 동료 언니와 술을 마셨다. 리나가 선글라스를 낀건 눈이 시퍼렇게 멍들었기 때문이다. 전날 밤술 취한 미친놈에게 맞은 것이 생각보다 많이 부어 있었다. 처음에는 그나마 화장발로 가릴 수가 있었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했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 내가 새끼 버린 년치고 잘 되는 꼴을 못 봤어. 선글라스도 멋지 그래? 아무도 널 쳐다보지 않으니까 벗어버려. 포장마차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뭔 지랄이래? 근데 정말 짐 작가는 사람 없어? 애새끼를 데려간 놈 말이야. 아, 18. 내년 팔자도 참으로 어진가네. 부모 복 없는 년들 평생 꼬인다 하더니 정말 속 터진다 속 터져. 동료 언니는 담배를 버리면서 한숨을 토했다. 답답한지 담배 꽁초를 짓밟았다. 적당히 마시고 일어나. 난 내일부터 일 나가야 해서 그만 마실란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한평생 이 짓거리 하니 지겹다 지겨워. 동료 언니는 주절거리면서 소주를 부었다. 근데 언니, 그 남자 대체 누굴까? 은혜를 데려간 남자 말이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내가 알면 이러고 앉아 있겠니?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다내 잘못이야. 뭔 호강을 누리겠다고 피덩어리 애새끼를 버리고 나왔는지. 리나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자그마한 포장마차에는 두 사람뿐이었는데 담배 연기가 꽉차 있었다. 조인 아줌마는 담배 연기에 연신 콜록거렸다. 경찰에 가서 신고해. 내가 무슨 염치로? 자식인데 염치가 뭐에 필요해? 새끼를 찾는 일인데 자존심이 세워져? 정말 모르겠어. 속이 터질 것 같아. 이제 와서 새끼 걱정하는 거 조제 넘다는 거 알아. 그래도 걱정돼 죽겠어. 알아. 그 마음 어찌 모르겠어. 잘될 거야. 생각 적게 하고 오늘은 푹 먹자. 흥신소 소장 널 찾았다면서 그 양반이 이 일대에서 전설의 인물이라고 하던데 그 사람을 이용해봐. 그러면 찾을 수도 있잖니.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써줘서 고마워. 리나는 고둣발로 담배를 비벼 껐다. 젠장. 이 험한 세상 의지할 사람이라고 나밖에 없으면서 그렇게 말하고 싶어? 넌그 잘난 자존심이 문제야. 난 상관 안할 테니 어디 알아서 해봐. 동료 언니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속상하다는 듯긴 한숨을 쉬고 포장마차에서 나갔다. 리나는 나가는 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왔다. 더러운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 기대하고 의지할 사람이라곤 언니밖에 없었는데 리나는 눈물을 훔치면서 술잔에 소주를 따랐다. 그리고 쓴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리나는 술병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울고 싶지 않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었다. 조 대표는 혜인에게 하늘과도 같은 존재였다. 조 대표는 41살로서 혜인보다 14살이나 많은 중년이었다. 적지 않은 나이 차이였다. 그럼에도 혜인이는 조 대표가 좋았다. 겉모습도 매력적이었고 밥 먹는 자태도 품이 있어 보였다. 지금까지 많은 남자를 만났지만 그들은 한낱 조무래기들처럼 보였다. 조무래기 같은 남자들 중 스토커 마냥 쫓아다니는 남자들도 있었다. 그들이 아무리 열성적이어도 혜인이는 그들에게서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조 대표는 틀렸다. 조 대표에게는 산전수전 다 겪은 자신을
순수한 손으로 만들어버리는 특이한 재주가 있었다. 헤인이는 그것이 이상했지만 그런 감정을 사랑이라고 믿었다. 헤인이는 고등학교에서 잘린 후 얼마 안 돼 도우미 생활을 시작했다. 정확히 19살부터 시작했으니 벌써 8년이란 세월이 흘러 지났다. 처음에는 없는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착하게 살아보려고 편의점에서 알바도 했었다. 하지만 천성적으로 쪼잔한 것과 거리가 먼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알바 생활은 불과 3일도 못 견뎠다. 따분한 돈 계산을 하던 혜인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던 불량배들에게 끌려 나왔다. 그들은 세상에서 무서울 것 없는 모범자들이었다. 사는 것이 폼나고 자유로웠다. 놀고 싶으면 놀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모두들 자기 중심으로 쿨하게 살았다. 낮보다는 밤 생활이 즐거운 도시였다. 그것은 악마마냥 흡인력이 강했다. 한번 빠져드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구렁텅이 같았다. 혜인이는 그런 생활이 싫지만은 않았다. 첫 경험은 나이트 부킹에서 만난 남자에게서 가졌다. 그때 나이가 18살이었다. 너무 어린 나이였고 너무 일찍 사회물을 먹은 나이였다. 사내는 술에 취한 혜인이를 달콤한 말로 낚았고 혜인이는 못 모르고 남자를 따라갔다. 잘생기고 따뜻하고 유머스럽던 남자는 갑자기 악마가 되어 덮쳤는데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혜인이는 첫 경험을 가졌다. 못 모르고 까불다가 강간을 당한 거였다. 결국 혜인이는 다른 여자들과는 달리 그 참극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어차피 섹스란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닌 동물적 본능으로 이루어지는 스포츠 운동 정도로 생각하기로 했다. 그것은 첫 경험이 아름답지 못한 자괴감에서 나오는 자기 합리화였다. 어떤 식으로든 그런 생각들이 들자 혜인이는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게 되었다. 어린 혜인이는 아는 언니를 통해서 노래방에 취직했다. 노래방에서 술 취한 남자들의 비위를 맞춰주니 돈 버는 것이 무척이나 수월했고 필요하다면 잠도 같이 자주 왔다. 혜인이는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 남자란 쌓인 노폐물을 분출하는 짐승 정도로 생각했다. 그런 혜인이에게 남자를 남자로서 느끼게 해준 첫 남자가 조 대표였다. 14살이나 많은 아저씨였지만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혜인이는 조 대표의 도도한 매력에 빠졌고 거기에서 헤어나올래야 헤어나올 수 없었다. 혜인이는 그런 자신이 더없이 괴로웠다. 조 대표는 유부남으로서 다정한 가정이 있는 가장이었다. 돈 잘 벌고 처자식을 보살피는 전형적인 가장이었다. 일할 때는 사뭇 냉정한 부분이 있어도 자기 가정만은 착실하게 지키는 남자였다. 조 대표는 어린 혜인이와는 잠깐 만나는 거였다. 그럼에도 혜인이는 마약 같은 사랑을 놓을 수가 없었다. 조 대표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다. 27살 늦은 나이에 맛보는 첫사랑은 그토록 아련했다. 쥐아파트는 조 대표의 음탕한 욕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이었다.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당분간 혜인이와 미래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조 대표는 선심쓰듯 혜인에게 아파트 키를 주었다. 그걸 알 리 없는 혜인이는 조 대표의 배려에 감동받았고 그곳은 두 사람이 섹스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다. 처음 두 달은 매일 찾아오던 조 대표는 올 때마다 명품 가방이며 명품 액세서리, 명품 옷견지를 사왔지만 석 달째 되면서 발길이 뜸해졌다. 사랑이 식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혜인이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언젠가는 영영 발길이 끊을 것 같았고 그래서 늘 불안하고 우울했다. 그런 시점에서 혜인이는 교철이라는 어리버리한 남자를 알게 되었다. 집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혜인이는 갑자기 화가 났다. 누군가를 괴롭혀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그래서 교철을 불렀다. 교철은 부산역 광장의 한가운데 멍하니 앉아 있었다. 늦은 밤인데도 부산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서울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가는 열차가 없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되었다. 교철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딸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열쇠인 돈을 잃어버리니 돌아버릴 것 같았다. 교철은 부산역 근처에 있는 모텔을 찾아갔다. 다행히 방은 있었고 교철은 방키를 받았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모텔 맞은 편에 GS 편의점이 있었다. 교철은 갑자기 술이 마시고 싶었다. 술을 못하는 교철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졌다. 교철은 살면서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은 마시고 싶었다. 그거라도 마시지 않으면 정말로 미쳐버릴 것 같았다. 모텔에서 나와서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소시지 두 개와 새우탕 컵라면, 그리고 술안주로 마른 오징어를 샀고 소주 한 병과 담배도 샀다. 오늘 하루 미쳐버리고 싶었다. 은혜도 못 찾고 돈도 잃었으니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절망이 가슴을 쳤다. 교철은 음식물이 들어있는 봉다리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자리에 앉자마자 소주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머리가 빙 도는 것이

0: 단번에 취했다. 한동안 흐느끼던 교철은 담배에 불을 붙였다. 담배 니코틴이 목을 자극하자 교철은 또 웃기 시작했다. 옆에 같이 있기가 섬뜩할 정도였다. 교철은 담배를 빨아들이면서 지난 날을 생각했다. 갑자기 한편에 필립 마냥 환히 웃던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날도 그녀는 교철이를 호출했다. 나중에야 안 이름이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임혜인이었다. 막 퇴근하고 있는데 중화요리집에 전화벨이 울렸다. 사장의 전화를 받더니 교철을 찾는다고 했다. 전화를 받으니 임혜인이었다. 그녀는 오토바이 접촉사고 이후 허리 통증이 자주 나타난다면서 한번 와달라고 했다. 교철은 더벅거리면서 가겠노라고 대답했다. 추운 겨울날, 교철은 시내버스를 타고 혜인의 집으로 갔다. 짜장면을 배달해본 경험이 있었기에 그 집을 찾기는 수월했다. 혜인의 집에 도착한 교철은 미안한 마음으로 문을 노크했다. 한참 후, 잠옷차림의 여인이 나타났다. 여인은 활짝 웃으면서 문을 열어주었다.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아름다운 여자였다. 교철은 괜스레 얼굴이 달아올랐다.
1: 어서 와요.
0: 혜인이가 교철의 손을 잡아 끌었다. 교철은 혜인이의 요혹에 두근거렸다. 술 마실래요?
2: 저 술 못합니다.
0: 치, 거짓말. 술 못 마시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혜인이는 막무가내로 술을 따랐다. 교철의 얼굴은 홍당무호가 되었다. 한평생 여자와 이토록 가까이 접근해보기는 처음이었다. 그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냐고 묻는다면 대답하기 곤란할 정도로 말이다. 오빠는 꿈이 뭐예요?
2: 꿈 같은 거 없습니다.
0: 오빠는 바보. 꿈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잠자도 꿈을 꾸면서 자는데. 세상에 꿈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오빠는 정말 바보 같아요. 여자의 애교에 물을 마시던 교철은 그만 푹 하고 입안에 물을 뿌려내고야 만다. 그 모습이 재밌다고 혜인이는 배를 끌어안고 웃었다. 정말이지 화가 나고 억울하고 울적할 때 이 남자를 불러서 노는 게 참으로 재밌었다. 오빠는 고향이 어디예요? 한참 동안 웃던 여자는 묻는다.
2: 중국.
0: 조선족?
2: 네.
0: 아, 조선족? 조선족 좋죠. 전 꿈이 의상 디자이너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내는 게 제 꿈이거든요.
2: 꿈은 이루어져라고 있는 겁니다.
0: 벙어리마냥 잠자코 있던 교철이가 더벅거리면서 한마디 했다. 긴장에 묻는 말에도 대답 못하던 교철이에게 놀라운 변화였다. 혜인이는 놀랍다는 듯 교철을 바라보았다. 오빠 말하니 되게 귀엽다.
2: 저 안 귀여워요.
0: 교철의 말에 혜인이는 웃기만 했다. 혜인이는 배시시 웃으면서 쉴 새 없이 술을 퍼부었다. 습관성도 있겠지만 술을 마실수록 조 대표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앞에 있는 남자가 조 대표가 아님에도 조 대표와 견주어 비교해보고 싶었다.
2: 직업이 뭐예요?
0: 교철이가 먼저 질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취기가 오른 혜인이는 활짝 웃으면서 대답했다. 대학생이에요. 혜인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2: 아, 그렇군요. 저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0: 얌전히 앉아있던 교철이는 더벅거리면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1: 그냥 이렇게 가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나 혼자만 술 먹여놓고 그냥 가버리기에요.

가려면 술한 잔만 하고 가세요. 혜인이는 교철에게 막무가내로 술을 권했다. 교철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술을 받아 마셨다. 술을 마시는 즉시 머리가 빙 돌았다. 쥐끼가 오르면서 온 세상이 빙빙 돌아갔다. 교철이의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던 혜인이는 박수를 짝짝 쳐대면서 웃었다. 그러더니 마구잡이식으로 교철에게 덤벼들었다. 8년 동안 도우미로 살아온 혜인이는 섹스란 즐거움을 승화시키는 놀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교철에게 덤벼들면서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했다. 더욱이 지금 이 순간 교철이가 조 대표로 보였다. 한편 술 취한 교철은 마구잡이식으로 덮쳐오는 혜인이를 어리둥절하게 껴안았다. 눈부신 해가 떠올랐다. 교철은 술잔을 입에 문 채 벽에 기대어 잠들었고 혜인이는 만취해 포장마차의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